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표고 우수십시오. 다 면접 준 적이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수제식 넣는 거래. 수제식 넣으셨나? 꾸지였어도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과연. 이해들 왜?

0: 중둥 차발아 아니 돈중에 링시 링시를 링시 투모도 투모인 뭐 니셰 다 링시 투모한테라 되게 다가 잡아 뒤지나 왔다 두버버 되게 에 다가 다 잡아 뒤지나 왔 아니 좀 된데 이게 왜 그 저거 풍부해라 에 다 가수르베 에 산지 좀 된데 네 아니 이게 왜 그 저거 풍부해라 아니 콜 에 단도는 이제 무슨 소방 안 돼서 알아. 다 시에 초그래. 나다에니 또 뭐 무슨 소방 좀 된 대기. 네 무슨 소방. 자꾸 풍절라. 아니 코르 무슨 소방. 아니 결론이 긴지 전부 다 순두산에 결론 순한데 해지 전담배 결론. 또 전담배 결론이 있어요. 단서 결론이 나서 오는 이제 전담배 결론을 쓰이니 되게 다 다 준비. 긴지 전부 써야 돼. 장기 기절이야. 다좀 이렇게
1: Now we start from the reading of the actual text. And then the text begins by presenting the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teaching, and there are two different context. One is the conventional context in which the text evolved or originated, and then there is the uncommon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text. So for the common origin of this text, the common context, we read, "Thus have I heard once, the Blessed One was staying in Rajgir at Vulture's Peak, along with a community of great monks, and a community, great community of bodhisattvas." So what this point is that there were gathering of three perfect factors, conditions. One was the perfect teacher, the presence of the perfect teacher, the Buddha Shakyamuni, and then the presence of a perfect congregation constituted by community of great monks. This great monk here refers to the ultimate Sangha, such as the great Arhats and so on. These great monks do not refer to monks of huge size, but rather rather to monks of high levels of realization. And then there is also the presence of the perfect sight, which is the Vulture's Peak at Rajgir. And then read the uncommon context of the origin of this sutra, which we read that the Blessed One fully entered the meditative concentration on the varieties of phenomena called the appearance of the profound.
0: Tulu cuba kian dengan kita. Hakwar tak tumbuh mungkin, tak sanjai kita. 가서 우리 챔베이언 대로 조지디

0: 南无诸佛上帝们南无唐伯德罗上生母大家好，今天等把三节一节，不给他对接看不到，没把他上吧，就出门，就接这样，接这些东西呢。他把送别难给，现在送别做这个的，现在事情兄弟，这个样的，啥的，现在他累加给。다 가서 그래. 레작 중도 된데 다 레작 결 된데기 다와 산지기 그게 쳐 탈사 지 야나레 엔 야나네 바 탈데베 아니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서다 야네 베네 야 지 소유 아니 우르스 군기다 대전인데 일이 나러려야 다 대회 따와 지금 남과도 이제 3월 나오기 싫은 인구도 뛰어내기 위하래 측기에 뒤 뉴를 첨부 첨부면 다 위원회 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뛰어내야 차되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 one of the principal class of scriptures among this vast collection of Buddha's teachings is the class of scriptures known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nd from which the heart of sutra is what is being taught here. And so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really belong to the Buddhist scriptures that were transmitted through the medium of Sanskrit as the language. And so the Buddhist scriptures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as a language flourish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from which it then went to Japan, Korea, and Vietnam. And then it flourished in Tibet, from which the transmissions were then went to Mongolia and also a few republics in present-day Russian Federation. So in all of these countries where the Buddhism transmitted through the Sanskrit literature were flourished, recitation of the Heart Sutra is an important part of the spiritual practice.
0: 다 되네 안 되디 링시 나는 막 소원을 지체 아니 좀 된데 괜히 가서 우리 그게 다 잡을 분을 이제 아니 시즌 숨체 다 대급이야 아니 진짜 다 산지 좀 된데 경구세 연대 군대기 다 기부 담바 코라라야 아니 최근조로 되네 다 중대봐 실제 파도 치벌로 되네 다 아니 고반디 당원도 잡아요. 근데 이제 자네 고랑도 되게 최대 상지 중력이 최대 차대기 아래. 자 근데 이제 이제 자네 아니 지점 그 그게 다 내부 상어 대체기 두텔이야 그게 다 가서 그게 통으로 채워야 돼. 즉시 못 채워야 돼. 사용 이제 자네 좀 된데 니기. 근데 어찌 시신 너들 속고 숨에 그 돌이야 니기 배다 숙지지 야다 직원하는 데다 이해하래. 지금 자주 맥긴 누구 소화기 지금 남자야 쟁님 디가는 지수야소로 다 가다 있는 좀 된다 얘기 아니 치디 야 직원하는 데다 얘기 다 최지 차와 강사는 얘기 지금 최외께서 멤버래 최지 차와 지금 또 쓰는 게 아래 주사 가다 가라서 땜배 진주고 드셔서 이네 최 최외 그 돌이야 그리다 티가네 지금 최하로 용기 아래 이네 강사 대사 아침부터

0: 말이지. 사제 장교 고바 다가라는 시신이 맞소 되는지. 자다 랭댕기 에디 더바시로 점에 그돌라. 다시 텐지도 마 자네 손 되버지. 뭐고 정 되기도 와. 자 딘데기에 다 타네 엔 타네 찍리야다. 처신에 그게 텐지 텐지 때에 에니 가서 그게 랑산 나와도 되디 머트에 시에베 수순 삶에 두베 에니 텐지 드리스송. 달라 랑규탐 랑의 텐지 사지. 다 추순 라왕도 주베 에네 가시고를 다 텐시들이 송대야 좀 이르자네 딘데 시행엔 때라 나 낭세기 에네 런주기 텐시 시행이 우머 런주가 써야지 에네 타녀도 라서 시행이 미시베 시 에네 조 담이 주비 이르자네 순진이 권에 조마 주비면 때라 텐주가 써야지 시시 전에 다 식세기 마 랭랭기 다 산제장이 바라리야 파소 바라시는도 산제장을 랭랭기 껴 그게 파마나셔바 디 마도 심주셔네 마 14호셔네 마 쓰여나 아니 러블랜데 그 타이더 다시 제일 시기여셔 아니 산제장다 산제장 타이더 다시 제일 미싱이지 진짜 반대 나와라다 타이더 다시 제일 미싱이지 루루 공부 터도되다 디레 센네 산두셔는 게요 제가 다 러블랜데 게 아마 기루 아니 러 가데 가데 러블 산제 시르베 센다 존에 마체니 아니야 이신이부 레다 이신이부 세네 에나테네 마체네야 랭댕기 젠랑게 우마바 타녀도 라서 셰이 싱에기 데제로 그렇지 에네 타녀도 라서 셰이 미싱에기 다 데제 에네 산제자 에네 나와 차과 에네 시화라 다 즈제 봐 뒤 뒤로 찍제네 다 우마 타라니 사도 총이 그래
1: among the Madhyamaka masters, the founding master of Madhyamaka school is of course Nagarjuna, and Nagarjuna had many disciples, prominent disciples, students such as Aryadeva, Puttapalita, Ashvaghosh, Bhavaviveka, Chandrakirti, Mathankiva, and Nagabhuti, Shakyamitra, and so on. And amongst these, those who wrote, those whose reading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which became highly influential, were such as Puttapalita, Bhavaviveka, and Chandrakirti. Puttapalita wrote a highly authoritative commentary on the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and his commentary carried the same name of the author. It was called Puttapalita. And later, Bhavaviveka wrote another commentary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called the Lamp of Wisdom, in which he then critically examined some aspects of Puttapalita's reading of Nagarjuna and criticized them, which were then defended. Puttapalita. Puttapalita's commentary was criticized by Bhavaviveka, and later in defense of Puttapalita's reading, Chandrakirti wrote an influential commentary called Prasanapada, the Clear Words, which is a commentary on the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in which Chandrakirti defended the Prasangika's reading. And if you, when you read Chandrakirti's Prasanapada very closely and carefully, we will then begin to see that there is actually a fundamental a philosophical difference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Nagarjuna's thought by Puttapalita on the one hand and Bhavaviveka on the other. And one of the principal points of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readings were whether or not one accepts the notion of commonly appearing objects and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for two parties in a dispute to have a kind of a shared perception of the object under investigation, the perceptions of valid cognitions of which are both valid in the equal understanding. And this was rejected by Chandrakirti, and this was accepted by Bhavaviveka. And so when you read carefully Bhavaviveka's own commentary and also in relation to Chandrakirti's critique of it, one thing that becomes very clear is that there is

0: 책보다 좀 더 탐해 소원은 시시하니 단 니기 간다 뒤지에 칸다 뭐가 나서 예배 인도 책보다 좀 더 나서도 중국입니다 자 니네 인도 간다 책보 나서 왜 랑랑기 그게 가서 그래 체드셔 주셨으님도 책보 대단 대 랜신 삼배 뒤지에 연대기 열어 자 니네 인도 다 니스 상보를 니가 말해서 그냥 가고 싶어 다 태워 오모 태워 고모 고모 이제 서버를 태워 오모 이제 멤버를 터져서 슬럽이야 자원이는 믿어와 땅에 되겠어 대학이 리지스 할머니 과야되다 계속 잘해줘 그 감도 몇번 나서래야 그러나 감도 몇번 될라 렘버지 태워도 좀 더씩 구해야 하는 것도 될라 말이 몇 태워도 좀 더 있고 평만한 것도 그래서 이제 이번 이들 산에 감도 몇번 나서고 나서고 의원 내수 대도 되니
1: So, as Langa Avatara Sutra states that so long as diversity of human thoughts remain, and there will be diversity of spiritual paths that will be appropriate for the individual human beings. So, what this suggests is a recognition at a profound level that given the diversity of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 of sentient beings, there is a need for the diversity of spiritual paths. So in relation or correspondence to the diversity of mental disposition,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 of the sentient beings, they will evolve paths that are appropriated and suited to these different mental dispositions and the needs and the spiritual inclinations of the sentient beings. So if that is the case, if that is a fact,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to argue or make the claim in one way or another that this is the best path and that is the worst path. Because the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the path really has to be done on the basis of whether or not a particular path is beneficial and suited for a given individual. So simply because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certain philosophical or tradition or a viewpoint or a certain path may be described as higher does not mean that that is the best. Because depending upon the need of the individual, there will be a specific path that will be best to that individual. So once, as a Buddhist, once one comes to recognize that kind of understanding, then one will immediately appreciate the need for the importance of greater spiritual interreligious understanding and in interreligious harmony.
0: Benna, Sanjeev, Cheva Rangnal Chashane, Tekwa, Ko, Dagana Shingi, Dundeshwane Chashane, Dundeshishane, Yongdegevari. Da Sanjeev Shumdende, Dumba, Tetamjeev, Dumba, Dumba Shumdende, Koranangi, 그러나 능력이 따와도 가르쳐서는 우물에 따와도 다 인구가 아래. 자, 니네 이마 인도산에 다 코나라는 그 능력이 짱짱 미송을. 뒤지에 캄도 몇 봤다 뒤네, 아니 따와면 다시 송도 와. 자, 니네 이마 인도 좀 된 대기 최송야디 가시고 그게 시스무신다 코나는 게 간다지 공부리야 법슈고 라왕고네 신다게 땅 몰이야 모두 무시해 숭셔도 뭐임바 최 숭야가 거버디 밀팽아 전달 숭부 이두자네 캄던 뭐봐 민자에 다 나바 나바시샤다 나바 나바랑은 아니야 캄던 뭐봐 민자에 로마 민자와리야 그 따와 민자와지 그 숭도와 세상 어디 디 아주 가서 배순시하니 아니 춘디리 치르기베 떠준 멘다와디에 코라 캄담나바 링가셔라 티 참부여 잡부여레 베나 지데코바보 가소레 드정 거실이야 지데코바 떠준 샤베이나 하장 잡부 섬리야 그게 판도 전부 그 땡땡이 그러고 다 데데 인디 대모래야 지데코바보 매베 떠준디 미서버레 다 드저 링가시 몰래야 지대급업 매버리스야게 떠룹디 렘바 영에 따라 지대급업 샤샤베 떠룹디

0: method aspect of the path and wisdom aspect of the path has to be present within a single event of a mental state. So how is that achieved in the Vajrayana path is reflected even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actice. For example, in the deity yoga meditation, the core of the deity yoga practice is to first generate understanding of emptiness, and this wisdom of emptiness is then imagined as arising, taking the form of a deity. So where within the single cognitive event, mental event, there is the realization of emptiness, and also there is the visualization of oneself as a deity present in a single event of the mind. So they are inseparable. But ultimately, the true meaning of the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nd wisdom arises really at the highest yoga tantra level, where within a single instance of the clear light state of mind, both the factor for the attainment of Buddha's rupakaya, the form body, and the factors for the attainment of Buddha's dharmakaya, the reality body, both of them are present within a single instance of the experience of clear light. So this is the ultimate meaning of the indivisibility of method and wisdom. However, even on the lower classes of tantra, such as Kriya Tantra, the action tantra, and the deity yoga meditation really conveys this indivisibility of the method and aspect, be it on the level of imagination, because it's really at the level of visualization, but still within a single visualization, both the aspect of the path are present.
1: Oh, yeah. That the driven on the that the other digital to the other Shuyagi, turn tumble, Kianga, Meba, Le, Kuzu, Tai, Suju, Kuru, Komshin, Suyatella, Silvana, and the Sasha and so on, as you can't talk when you know, tell them your own news. Can't do any more, tell them your room in your son, I think. 人心当不应当,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恰 주기 되니스 전 담바 최 탐제 깽가 매바 타제 우메 시수 냠바라 샤데스 다 냠바라 샤수즈는 나 대간에 곰고로 봐 냠바라 샤데 대낭레 군조도 하이 숙 찬다 빼제기 정신 요소 답이 꾸르 곰신스 전에 와다 간다에네 나란조다 지 땅대야네 인세네 더번등에 먹고 열어디 초반등에 먹고 열어디 이네 지 하체다 티 인삼베 마제다 하체다 티 사나 여바섬 좀 미셔 봐 당고 마제 용서디 시디 이물라 타고 지지 풍금 샷네 대라 때네 딱베 등이 이제 나오 냐베 마제 지고 버려 마도 에 다가서 지 탐에베 실도 지 풍불라 때네 따셔베 마티 방 가서 우리 그게 나오 냐베 로슈 슈퍼 철당시 소리지 자원이는 말봐 이물 샤웨 명물 타베 단도 담을 샤데 버지 대 이물 야오지 샤네 산나 야오 총소나 에 르 균루도 스마 투윤드 에니 나스야게 시그주 투윤드 이물 샤데베 풍금지지 대라 떼네 딱베 나지로리 샤이무도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물 야 샤데베 풍금지지 싸워지다 영어로 시작해 볼 수도 있다. 뒤에라 그 땡으로 걸어 고도가 나한테 땡세 땡으로 떠들어봐. 자, 나한테 다음에 풍금지지 시대야지 뭐보라 다과도 차요 말이지 이네 명물이야 다 다과를 떠이라. 뒤 근데서 다과를 쓰려나? 에, 니야라 마다고 풍금지지

0: 주비하기 투모모임베 다 년령기 주소디디 추수 군이부 주비하기 투모모임베 다 년령기 주소디디 가서로 고매하지 숨기게 바래 난조 치벌이야 디셰 매바래 다 디슈우데 디도가 람미 균의 셰베 참배 내가도 그래 참배 그래 가 미봉을 왜 어? 자니다 람이 균의 셰베 람 투미 찍라 마젠바 다 아다 지나냐 람 투무스도 이게 마다가 십이 되나라 이게 마다 그러도 다시 람이 균의 셰베 람 투미 찍라 마젠바 람시 찐드시기자 라나 메베 이시 민주부로 송신 다 디슈데 대내장스 실의 예배 외세 남친도 송화당 대원이 수구 카셔 양라 둔젠 람도 제반이 라미 규 코네 공부당스 다 들으셔 다 가라 세비셔도 가시울 그게 난저 라미게 다 두문 모임베 난저 라미 라나 메바 세네 세고야게 다 난저 쓰다디 탑시 예미시베 차네 난조스기 여러분 요가 세네다 탑드시로 예미시베 지나 난조 다 디안다 조에니 나게 난조로 조치베 차네 난조규 테라 나게 난조 조치베 난조규라 낭시기 에니 로락베 땡네 에니 난조 조치야디 낭바 가서 난조 치바 데네 무슨 뭔도 제네 디니 람도 제야디 내저 당바 디 라나메바 임베 줌젠디 이기 가서 그게 데뷔 꾸도 툭니부디 줍지기 두 투모마 임베디 뉴메 외세게 때네 세규마도 라버 루브르웨 다 라베스템 달라 루브르웨 민다고도 와 땡 가로야 가다 차 뉴메 시베디 뉴마세 손야 되기 고때도 내댕이지 체위하로다 상관한수 다대시에반디 토모메바 내신의 탈 남징살이야 그 뒤마시에바신의 롯데야게 싸워 삼도서디 뉴메시에바디 강삼당고도와 라볼루보 내급내급으로봐 사진의 인바 인두산에 따와 뉴메시에바 람도 체니 아니 남징기 녀링기 주로 깨야지다 대다 모이엘메베 에네 가시 그래요. 직사면다. 양난저 찍을 때네. 에네 이게 수구 투모이베 수구다. 그래다 수구년령이 줄지야지. 어다디 난저 낭바 짱짱을 맞았다 매발해. 난 놀두나 난저 라면서다디기 뉴메 이시 짜도 등에글람지.
1: So in Kongtul's commentary, he makes it very explicit. That the inner yoga, it is only in the inner yoga where one finds the approach of the two stages, the generation and completion stages, which provides the method for the practitioner to the complete method for the practitioner to bring about the attainment of the two embodiments of the Buddha, the form body. And the truth body, Dhammakaya and Rupakaya, and therefore he explains that in many scriptures, Vajrayana scriptures, there is explicit statement that it is only by relying upon the practices presented in the unique teachings of the highest yoga tantra, Anuttara Tantra, that one can attain. The full enlightenment of Buddhahood, and therefore, highest yoga tantric practices are referred to as highest yoga or Anuttara or unsurpassed yoga, because they are unsurpassed in the sense that it is only in these teachings the complete method or path for the attainment of the Dharmakaya and Rupakaya, the form body and the truth body of the Buddha. Are found, and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it is only in the highest yoga tantra teachings

마다 콘데게 쉐지 탐실로 아드샤마다 보는 시기 유기 춘이군의 삶 담배 있나야 빼나 파르도심에 태배슝래야 스시 냠니스야 수구도가 빼나 원도지에는 스시 냠니스야 주구요 아래 다가는 시기 로주구에 있는 슝멍구 난리야 아니 시버런 시 매번이 양해대 시 제반이 순하다고 콘데 예멍구 수구도가 스시 냠니스 수구도가 단디 유춘이를 꼽으시 유춘이군의 삶 담배 있나 니거런 시 동부임에 집어드시 다들 난조 난고 탑기 걸려야다 이시 육매시에서 짜드는 시기에 이르자네 다 낭시시비 최저 탐자로 베나사운드비 최가로 제베이나 아니 팀버 롱중 중어 룩도 시네 송대하게 다가다 가슈르 그게 지 친한 게 풍급지지 최저 탐자로 아니 레롱왕이 온대야. 당연히 마답에 풍급지 쉬어지디 레롱왕이 레롱, 레룽, 레롱왕이 온대야. 레롱왕이 되기디 런신제주 떡배 온대야. 런신제주 떡배디 낭지 토송이 온대야. 다들 낭지 토송래 런신제주 룽, 런신제주 대인이 가시고리 그게 남도 숭징기 아니 숭징기 남도기. 송진기 룽기에네 다 노스네 아니 에 가서 그렇게 레사제 아니 뉴주 코코데야 도 뉴주 코안드데야 도싱기 알아봐 자 다 데 팀벌 로도스잖아 다 지금 수풍으로 쏘고 디디 나와 디디 파 라고 디디 파르메르메르 베바 가네 사추 추메 메룽 룽 남시 남신 난가 난가 똥바 당부 똥바 니버 똥바 수버신 야팀 부르고 왔다. 와, 다 중얼 하던 게 추우살래. 팀벌 롱중 안데 당연히 쉬어 팀벌 롱중디 야팀. 다마 마차를 이루자네 중얼 룩도 써야 돼. 탑의 예시, 체배 예시, 애는 나의 예시. 대내에는 가서 우리 그게 롱매 추사 마용돼야지. 서준멜룽 난가 서준멜룽 남시 난가신 야팀림 난가 남시 룽메 추사신 기림 내용도 와 자 지금 이만 이르자네 든든데비 다 가시고래 그게 낭지 토숨 강래 차르 강도 높사디 육매의 시체 맞아 다 육매회세 어다 지르자네 콘대 탐지 그 치법으로부터 육매회세 내용도 와 자장가 대탐실로 육매회색이 쌀람 대장당 샤대비치 자 이제 이만 인도 가서 안되디 어다디 딘제 인도 딘제 대비다 육매회색 가서 우리 그게 아주 펄신 커둘리야 변화 정신양대세 아주 송원능신기 다 육매시바디 육매회색디 폐지 가서 우리 그게 예상해 봐. 대만은 나버렸다고. 팀에 레몬이와. 팀에 그래 내가부터 열대 이내 외세 코랑도 팀에 레몬이와. 얘는 타고. 예상해 봐. 자, 이제 이르자네. 드우스 드뷰 연된다. 디니 다 가서 우리 고송 토수수 가서 제다 간다지 사우송기 나발에 샤데바다 샤데베 내가블라다 눈매 애네 장단이 뭐 따지면 돼 마다 뭐 풍급지지 뒤에 든든대비 예상 개별 정신 대절 봐. 근데 이제 너 관자들로 냐바지 내용도 와. 마지 스버 코에쳐 있는다. 마다 뭐 코에쳐 있는다. 다뭐 이게 가서 우리 그게 주사는 나다. 또 삼위 풍급지지 쉐집에 있는다. 대 탐절로 육매외세가 열바 냐지. 자상가 유지외세가 뭐냐 냐바도도 마세베. 숨쉬 시드 신앙 니수체윤두 그다음 신앙 그 최저 탐자로 시 육매외세 탐해배 시바 육매외세 리버상대 예상개바 대인 남들 시아들 시다지 근데 능시 그 최저 탐자로 예상개바 당신이었지 자 뒤주인 거래 고송투지 띵골지 정신 얘네 이모 떠내 공부 대시 대양 규례 도주 풍부히 양하네 소외상제 나로차 지지 캄는 망복군 전주선배 김군이 서수전당 마마기
melung kagara chamade namga yingi wonjuma